0: y aprovecha estas vacaciones. Y aprovecha estas vacaciones.
1: Ein großes Hallo von lh.it an alle Handballfreunde, die uns aus der ganzen Welt folgen. Radio Handball Italien, Handball aus Leidenschaft.
2: RadioHandball.it, la radio con la palla a mano intorno.
3: Osama Bin Laden, 한도 사탄 대효 타사 타다노 응요 타다요 너무 타사던 요다 아산나 스빌리 존이 하탄 요고 타도 드라냐냐다 비퍼 비퍼 비퍼.
4: Radio Handball gives a warm welcome to our Greek friends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